0: 你在看我，快走！
1: 哎，웃지마，미끄러워서죄송합니다。아형，저희어디로갑니까？
2: 撤退。
1: 철수，진짜요？因为정말좋습니다。
3: 너희
2: 뭘하고있어？
1: 아우리보호받으러갑니다。이모가좀힘들어서말입니다。아형님저희같은길간다우리같이갑시다어야기다려봐우리같이가자
4: 야
1: 형님우리같이갑시다야기다려
5: 他说跟我们一起走
6: 接机行事
1: 아어조심하지말입니다아네맞습니다형님들딸이따가들어왔는데진짜맛있을것같습니다성탄절 전에 저 끝날 것 같습니다 말입니다 축하합니다 맛있게 네